0: veteran South Korean war correspondent Kim Young-mi is on her way to a Ukrainian jail. After months of effort, she's finally been given permission to visit two North Korean prisoners of war.
1: 대통령실에서 허가를 내려준 거는 알고 있지만 그 딱히 누구라고는 알려주진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근데 제가 추측하기는 아마 대통령이실 것 같다라고. 여기는 이제 외관이라고 다 찍을 수 없다고 해서 가방 안에 이제 카메라 넣고 이제 여기서부터 찍을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찍은 거예요.
0: In her edit suite in Seoul, she shows us footage from her documentary that was broadcast on a leading South Korean television network 3 months later.
1: 여기가 한 칸 더 내려간 지하 쪽에 있었거든요.
0: Captured on the battlefield in January 2025, the North Korean soldiers have been incarcerated ever since.
1: 저에 대해서는 아는 건 없었고 한국 쪽에 있는 사람이 당신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메시지는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물어본 건 우리랑 인터뷰하는 거에 대한 퍼미션을 가장 먼저 물어봤었어요.
0: Al Jazeera has chosen not to show their faces.
2: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남한에서 온 기자예요. 오늘 인터뷰 때문에 왔는데 저희랑 인터뷰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인터뷰 하는데. 네. 여기 잠깐 앉아서 저랑 얘기하시는데 저희 인터뷰를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를 해야 저희 한국에서도 도와드릴 수 있는 길이 생겨서
3: 어떻게 도와주지?
2: 데리고 가려고.
3: 호텔이 가는 미즈마스 호텔이 갔어요. 지금
2: 만약에 북한으로 송환될까 봐 걱정이 있었어요?
3: 그런 걱정이 많았죠. 이게 우린 한 번 이렇게 죽이면 그 사람 당사자만 죽이는 게 아니고 가족이 씨를 말려요.
1: 1년씩 갇혀 있었으니까 지금 그들이 처한 그 상황은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이들이 살아서 우리 한국으로 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의 계기가 되길 바랐던 거죠.
0: Like all North Korean men, the two prisoners of war were conscripted at the age of 17 for 10 years of military service. In late 2024, they were among some 15,000 Special Forces troops sent by Supreme Leader Kim Jong-un to Russia to support the invasion of Ukraine. Their deployment, a tightly held secret.
4: 북한 입장에서는 전례 없는,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했던 것 같아요.
0: Do Jin Ho is a former South Korean Defense Ministry officer.
4: 그런 사안이 북한 내부적으로 체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왜 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그 나라에 이거 보내야 되느냐.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일 북한 인민들의 충격 효과를 고려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선택한 것이죠.
0: And there was another reason Kim Jong-un was cautious.
5: He was not sure whether North Korean soldiers would be very effective in that war because North Korean soldiers have not fought quite a long time.
0: But former North Korean diplomat Tae Yong-ho says Kim Jong-un saw an irresistible opportunity to bolster his nuclear weapons program.
5: President Putin was in a very difficult situation. Kim Jong-un decided to send soldiers to Russia, and in return, he could get military aid and technologies, and also he can get some hard currencies from Russia to buy the spare parts and elements for nuclear and missile components.
0: According to a South Korean government-funded agency, North Korea was paid thousands of dollars per soldier, receiving more than $620 million in the first 14 months. Including up to $10,000 for each of the thousands of soldiers who died in that period. The first hard evidence of Nort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war came in January 2025, when President Zelensky posted images exposing the identities of the two captured soldiers on

0: on social media and then released a series of videos.
1: Воїни Сил оборони України взяли у полон перших військовослужбовців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Таким чином, Служба безпеки України отримала беззаперечні докази участі КНДР.
0: The two POWs, one just 20 years old, the other 26, had undergone surgery for serious battlefield wounds.
1: Тож спілкування з ними відбувається у взаємодії із розвідкою Південної Кореї.
2: 지금 여기가 어디 있는지 알아?
0: The videos show the Russian military ID found on the younger POW was not issued in his name, and states that in their interrogations, both said that when they left North Korea, they weren't told they were heading to a war.
2: Украина 상대로 싸우는 거 알고 있었지?
3: 네, 스나프.
2: 그러면 여기 지휘관들 모자는 뭐라 그랬어요? 누구랑 싸운다고 했어?
4: 훈련을 실전처럼 해본다고 했어요.
3: Йому казали, що просто тренування.
2: Сусанеру та дурава ось по.
3: Так.
4: Крає нас разом на чого.
2: Йогін чуа.
4: Йогін
3: Я хочу жити в Україні. Ми розуміємо, що ви не володієте.
0: The Ukrainian official acknowledges the POW wasn't given enough information to give an informed answer.
2: Караман гай кубо. Україна намураго намур кубо.
3: Він сказав, що в принципі, як йому скажуть. Тобто, якщо йому потрібно буде повертатися, то він повертатиметься. Якщо йому дадуть шанс залишитися тут, то він залишиться.
0: Ukraine's exposure of the POW's identities alarmed the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Elizabeth Salmon.
5: It clearly violates Article 13 of the Third Geneva Convention that prisoner of war should be protected against public curiosity. And I think that this is tremendously important in the case of these two North Koreans. Because we are talking about a very difficult state with bad history concerning human rights, with huge levels of repression, with torture, arbitrary detention, forced labor. So we need to be very careful. The risk of exposing these people is dangerous for themselves, but also for their families.
0: In North Korea, becoming a prisoner of war is a serious crime.
6: North Korea forbids soldiers to be captured. If North Korean soldiers do not commit suicide or blow themselves up and captured as prisoner of war, then it could be regarded as a kind of treason.
0: Self-destruction is a key part of soldiers' indoctrination, according to North Korean defector Jung Se-yul.
7: 이제 뭐 군부대 병영 아니든 자폭 영웅, 자폭 영사 이런 포스터가 많아요. 전쟁 때, 6.25 전쟁 때 자폭을 한 이런 영웅들, 수류탄 영웅 이런 거를 가지고 계속 개국 개항을 하는 거예요.
8: 명예를 지키느냐? 목숨을 지키느냐.
7: 10년 동안 그런 교육을 받으면 사람들이 일단 제 위급한 순간에는 나는 무조건 자살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충동적인 이런 감정을 가지게 돼 있고 만약 자기가 자살을 안 하면 동료가 싸줘요.
0: This video from Ukrainian military body cameras shows a North Korean soldier under siege. Pledging loyalty to his supreme leader before killing himself.
7: 결국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러시아에 그 투입된 애들이 자살하는 것도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고 자기 부모 형제들에 대한 최소한 양심의 선택이에요. 내가 반역자가 되면 우리 부모 형제, 우리 가문은 반역자 집안이 되니까. 아이고 차라리 목숨을 끊자 하고 자폭을 하는 거지.
6: North Korea is a society based on guilt by association. Punishment not only goes to the POWs themselves, but it would also go beyond to the members of families.
0: One of the most senior North Korean officials to ever defect

0: Not one person has been punished in my family. His brother says, if I don't wash this sin away by myself, my sons and generations will have to work harder to pay for this.
1: That kind of propaganda work was not shocking news to me, but I felt very sorry. I do understand, you know, those misfortunes they have to undergo because of me.
2: Jung says his siblings were also targeted after he defected in 2008 and began smuggling them information about South Korea.
3: 우리 형제들을 그 간첩 연루죄로 해가지고 잡아간 거예요. 내 누나 그리고 남동생, 막내 여동생은 지금 정치범 수용소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2: In 2025, he reported them as missing to the UN Human Rights Council. This photo of Jung with his brother and father, who was a Korean soldier, is a cherished possession. After his military service, Jung became a maths lecturer at a university in a large industrial center. But his life changed forever when he and six others were caught watching South Korean films and were banished to a remote area.
3: 이 사건의 주모자로 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탈출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2: Now he heads up a North Korean human rights NGO that's been advocating for the POWs.
3: 사실 포로들에 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처음으로 발표를 했을 때 저희들은 인권단체들은 사실 그짝에 정말 이 포로의 신상 정보 발표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면서 이거 폭로하면은 안 된다. 이 사람들 당신의 이게 자칫하면은 이게 전쟁 포로인데 송환될 경우를 생각을 해야지.
2: And the threat of repatriation appeared imminent when President Zelensky posted a personal message to Kim Jong-un.
4: Один виявив бажання залишитись в Україні. Другий з них хоче повернутись в Корею. Якщо Кім Чен Ын взагалі пам'ятає про цих своїх громадян і може організувати обмін на наших воїнів, які утримуються в Росії, ми можемо передавати таких солдатів.
2: But Kim Jong-un stayed silent. The deployment still a state secret as thousands of his soldiers were being slaughtered. Ukraine then opened the prison doors to selected media to interview the POWs. South Korea's Chosen Daily, known for its hardline stance against North Korea, posted interviews with the POWs online, exposing their identities again.
5: 우리 가장 이제 좀 생각 많이 하시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6: 실제 이런 거죠. 국가양해에서 가고픈 생각이.
5: 대한민국 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해요?
6: 내가 우리 가양으로 가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도 생각이.
7: 통화하는 중에 뭐 그런 식으로. 내 집에 한 번 먹을 것 같은데 그건 저거 뭐예요? 무슨 라면 신청돼가지고 대한민국을 가신 거예요?
2: A feature article by America's Wall Street Journal followed, their images multiplying across the internet. And then, a former South Korean defense journalist turned politician was given access.
8: 그 북한군 포로들은 북한의 정예 특수부대입니다. 이 정찰총국은 한국에서 만약에 전면전이 나면 한국의 후방 지역이 침투해서 뭐 요인 암살이라든지 일종의 게릴라전을 하는 부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보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부대인 거죠. 그래서 꼭 만나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했죠. 그리고 한국에 오겠다고 그러면 이제 또 데려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됐고요.
2: Yu Yong-won is now in opposition. But in February 2025, when he met the POWs, his Conservative Party was in power. Unlike the current Liberal government, his party takes an aggressive stance towards North Korea. He says the POWs had no concept of his position as a South Korean congressman.
8: 최고인민의 대의원이라는 게 이제 국회의원 비슷한데 이제 그런 설명을 했는데 제 명함을 이제 그때 줬는데 물론 이제 처음에 제가 만났을 때 말하는 걸 좀 꺼려하고 이런 건 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하는